0: 토지세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임대 시장에서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자신의 비용에 맞춰 결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가격 수용자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에그홀트는 노동당이 제안한 자본 이득세 역시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 투자자들이 세금을 낸 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낮춤에 따라 토지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다만 이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지연, 안미영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5: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미드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 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1: 나의 신앙체험.
2: 그럴 때 있어요. 아까 요거를 손을 댔었어서 얘가 앞으로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화단이나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볼 땐 어머 예쁘대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서 꽃망울이 맺히면 가족들에게 알리고 사진도 찍고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같은 꽃봉오리라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건 거기에 들인 시간과 정성 때문이겠죠. 정성껏 물주고 가꾸면서 꽃대가 언제 올라올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키운 꽃은 그렇게 예쁜 걸 텐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소중함도 우연히 만나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0: 시간에 걸쳐
1: 아프게 잘 안 돼. 욕 먹었다 보니까 갑자기 어?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이즈웰라이프닷컴 지난번에 누구더라 누구도 이거 라이프 빼놓고 하더라
0: 나의 신앙체험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 제7회 신앙체험수기 응모작 가운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서울대교구 신월일동본당 황길자 모니카장님의 이야기입니다.
1: 국장님은 자꾸 이제 많이 하셔갖고 입에 붙는데 이게
2: 거기에 힘을 주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즈웰라이프닷컴
1: 이즈웰라이프
3: 이즈웰라이프 이즈웰라이프 이게 너무 붙어있어가지고
0: 오래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총을 나 혼자만 알고 묻어버리기엔 왠지 죄송스러워서 한참 지난 일을 다시 꺼내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다. 아는 분 혼배 성사에서 증인을 서기로 한 날이었다. 남편은 친척 집에 가고 없었고 두 아들들은 나와 함께 미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증인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애들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엄마는 성당 사무실에 가서 할 게 있거든. 먼저 나갈게. 너는 동생 데리고 이따가 나와. 미사에 늦으면 안 돼. 알았지?
4: 알았어요, 엄마.
0: 본당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곧 미사가 시작할 텐데 아직 안 온 건가? 이 녀석들 엄마 없으니까 장난치면서 오나 보네. 미사가 시작되고 5분 정도 지났는데 성당 뒷문이 살짝 열리더니 큰애가 들어왔다. 얼굴은 새빨갛고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가 10월 말이었으니 아무리 뛰었다 한들 땀이 날 날씨는 아니었다. 아이는 어딘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울먹이며 내 귀에 대고 말했다.
4: 엄마, 요한이 교통사고 났어요.
0: 뭐? 나는 몸을 휙 돌려서 성당 뒷문을 쳐다봤다. 거기 요한이가 있나 해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죽었어? 살았어?
4: 죽지는 않았어요.
0: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혼배 성사의 증인이라는 내 임무는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고는 미사가 끝나자마자 큰애와 함께 뛰고 또 뛰어서 요한이가 실려간 병원으로 달렸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요한이를 보자 기가 막혔다. 천장엔 도르래 같은 게 설치돼 있고 요한이 다리에는 성인 주먹 두 개를 합친 크기의 쇳덩이가 달려있었다. 다리뼈에 철심을 꽂고 살에 구멍을 뚫어 쇳덩이를 연결한 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 거였다.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는 나를 담당 의사가 불러냈다.
5: 아, 성진이는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조각조각 부스러졌어요. 훨씬 어렵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발휘한다 해도 다친 다리는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작은 다리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놓은 채 응급실에서 며칠을 보냈다.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서 달리 손쓸 수도 없다고 했다.

엄마가 돼서 가엾은 어린 것을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속수무책 바라만 보고 있었다. 속으로 울고 또 울며 부르짖었다. 성모님, 당신은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하셨어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서 그 고통을 참아내실 힘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제 손에 있는 목주가 닳든지 목주를 돌리는 제 손이 닳든지 오직 성모님께 의탁할 수밖에요.

0: 요한이의 다리에 쇠덩이가 매달려 있은 지 열흘쯤 지났다. 정형외과 과장님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쇠덩이를 치우고 뼈에 꽂았던 철심을 뺐다. 천장에 걸려있던 도르래가 쇠덩이에 연결된 줄을 돌돌 감아 올렸다. 이제 드디어 응급실을 벗어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한다. 요한이는 병원 직원들이 옮긴다 해서 나는 먼저 병실에 올라갔다. 한참 후에 병실에 실려온 요한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요한이의 턱 아래부터 발끝까지 온통 석고붕대를 한 거다. 달나라를 비행하는 우주인 같은 모습. 어린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다시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만큼 울고 또 울어야 우리 애가 회복될까? 잘생긴 얼굴에 윤기나던 머리카락도 빡빡 밀어버리고 하루하루 수척해가는 어린 자식의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통 중에도 위안을 받았던 건 우리 교우들의 방문이었다. 하루는 복사회가 왔다 가고 다음 날은 레지오 단원들이, 또 다음 날은 성가대 단원들이, 다음엔 교사회에서, 또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와주었다. 교우들의 방문은 많은 위로가 되었다. 병문 안을 마칠 때면 수녀님도 교우들도 울면서 가시는 것을 보고 나의 아픔을 대신에 울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다. 이번 생활에 익숙해가던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다. 요한이 옆 침대의 환자가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이 병문 안을 왔다가 우리 애를 보고 무섭다고 못 들어오는 거였다. 우린들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했겠나.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다시 조용해질 무렵 마침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왔다. 가족이니까, 남편이고 또 아빠니까 병원에 오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방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세상,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요한이는 아빠한테 맡기고 나는 큰애가 있는 집으로 가서 학교 준비물은 잘 챙기고 있나, 뭐 필요한 건 없나 살펴보고선 서둘러 돌아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요한이 아빠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속내를 털어놨다.
1: 그 운전자 말이야, 우리 요한이 저렇게 만든 놈.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어. 아니,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싶어.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릴까?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해.
0: 울먹이는 남편의 어깨를 나는 말없이 다독여주었다. 어느 날 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던 요한이가 엄마 하고 불렀다. 왜, 어디가 불편해?
1: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나 성체 모시고 싶어요.

0: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요아나, 지금은 성당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요한이 다리뼈가 다 붙어서 퇴원하면 제일 먼저 성당에 가서 미사드리고 영성체 모시자. 응?
1: 알겠어요.
0: 그 후 10분이나 지났을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본당 신부님이 들어오신 거다. 신부님 손엔 성체가 들려 있었다. 아무런 약속도 부탁도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요한이를 만나러 오신 거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영성체를 모신 요한도 엄청 신기해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0: 요한이의 다리뼈가 완치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우리 구역 신자분이 병문안을 오셨다.
1: 병원 오는 길에 만두 가게가 있더군요. 만두를 솥에서 바로 꺼내는데 유난히 맛있어 보여서 좀 사왔습니다. 식기 전에 좀 드셔보셔요.
0: 어머나, 감사해요. 요하나, 너도 좀 먹어볼래?
1: 네, 조금만 먹어볼래요.
0: 자, 엄마가 입에 넣어줄게. 천천히 꼭꼭 씹어. 오래 씹어서 삼켜야 돼. 요한은 만두 한 개를 다 먹었다. 오랜만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내가 다 배부르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커다란 실수였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애한테 밀가루 음식인 만두를 먹이다니. 요한이가 소화를 못하고 토하기 시작한 거였다. 토하고 또 토했다. 간호사가 오고 의사가 왔다. 수액을 마치려고 야윈 팔에서 혈관을 찾아내 주사바늘을 꽂았는데 수액방울이 똑똑 떨어지지 않아서 자세히 보니 아이 팔이 부어올라 있었다. 의사가 빨리 주사를 뽑았다.
2: 주사바늘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 몸속에서 수액을 거부하네요.
0: 토하다 노란 물이 넘어오니까 아이가 몸서리를 친다. 윗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위액이 넘어오는 거라고 한다. 급기야 요한이는 피까지 토하고 말았다. 나는 너무 다급해서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다. 선생님, 제발 우리 요한이 좀 뭐라도 해주세요. 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이의 얼굴은 노랗게 변하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의사가 비장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2: 성진이, 위에 엑스레이 좀 찍어봅시다.
0: 네, 알겠어요.
2: 위 촬영을 하려면 약을 한 컵 마셔야 하는데 먹이실 수 있겠어요?
0: 먹여야죠. 먹일 테니까 빨리 찍게 해주세요. 빨리 아이의 위 상태를 알아내야 치료도 받고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요한이를 살살 달랬다.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지 너를 살릴 수가 있어. 그러려면 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기 힘들어도 눈 딱 감고 삼켜보는 거야. 응?
2: 네, 알겠어요. 주세요.
0: 직원들이 와서 요한이를 데리고 엑스레이 촬영실로 갔다. 요한이가 똑바로 설 수 없으니 남자 직원 두 명이 애기 포대기 끈 같은 두꺼운 끈을 요한이 등 쪽으로 밀어놓고는 가슴 위로 꽉 묶어서 양쪽에서 잡아 올린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촬영기계 앞에서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됐다. 공중에 매달린 자식을 보는 어미는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의자 위에 올라서서 아이한테 컵에 든 약을 먹이며 절박한 심정으로 성모님을 불렀다. 어머니,

매달려 있는 요한이 보고 계시죠? 잠깐이라도 이 약을 삼키게 해주세요. 간절한 나의 기도가 성모님께 전해졌나 보다. 요한이는 내가 먹여주는 약을 삼켰다. 그리고 기계가 찰칵하자마자 도로 토했다. 그래도 토하기 직전에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하룻밤 동안 초조하게 기다린 다음 위 촬영 결과를 들었는데 멀쩡하다고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요한인 계속 토해내고 있었다. 물만 마셔도 토하는 까닭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0: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와선 듣던 중 반가운 말을 했다.
1: 성진이 내일 몸통 섞고 잘라내자.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근육이 다 굳어서 뼈가 붙는다 해도 몸을 못 쓰게 돼. 움직이질 못하니까.
0: 그러고 보니 온몸에 석고붕대를 한 지 벌써 7개월째였다. 지난번처럼 톱으로 석고붕대를 잘라낸 후 가뿐한 몸으로 병실에 돌아온 요한이는 몸이 더욱 바짝 말라있다. 뭐라도 잘 먹어야 몸을 회복할 텐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 엄마인 내 마음이 타들어갔다. 목으로 넘기지 못하면 수액이나 영양제라도 놔주면 좋겠는데 혈관이 터지고 주사바늘이 휘어지니 그러지도 못했다. 위에는 문제가 없으니 혹시 뇌가 문제인가 싶어 MRI 촬영도 했다. 결과는 이상 없음.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그런데 우리 아이는 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할까? 요한이는 입술이 바짝 마르고 얼굴은 창백해지며 숨소리마저 약해졌다. 요한아, 제발 사람한다오. 평생 다리를 못 쓴다 해도 누워만 있다 해도 괜찮으니 엄마 곁에 살아있기만 해다오.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던 어느 오후에 정형외과 과장이 이런 말을 했다.
1: 성진이 어머니, 아들 하나 또 있다고 했죠? 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0: 나는 그 말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물어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요한이 손만 잡을 뿐이었다. 어린 아들 체온이 식을까봐 두 손을 꼭 잡고 밤을 보냈다. 요한아, 너도 엄마 두 손 꼭 잡아. 엄마도 네 손 꽉 잡고 있을 테니까. 요한이와 성모님을 번갈아 부르다가 문득 숙제가 있다는 게 떠올랐다. 프란치스코 3회원인 나는 원래회를 위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미리 공부해야 했던 것이다. 병실에서 교재를 펴놓고 보고 있는데 요한이가 엄마 하고 불렀다.
1: 엄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0: 알았어. 잘 들어봐. 어느 마을에 성모님을 많이 사랑한 청년이 있었어. 어디 외출하고 돌아올 땐 꽃을 준비해 와서 집에 있는 성모상 앞에 놓아드리고 그 꽃이 시들면 다시 예쁜 꽃을 꽂아드리면서 정성을 다했대. 이 청년이 수도회에 입회하게 됐는데 어느 날 문득 집에 모셔놓은 성모상 앞에 꽂아놓은 꽃이 생각난 거야. 결국 꽃이 시들었을 텐데 그걸 바꿔줘야 하니까 자기는 수도 생활을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한 거야. 그래서 수도원 성모상 앞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성상으로 서 계신 성모님이

0: 진짜 성모님으로 변한 거야? 아들아, 너의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바쳤던 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렸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꽃다발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다발이 될 거야. 성모송을 열 번 바치고 그 사이에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바치고 또 성모송 열 번과 주님의 기도를 한 번 바쳐보거라. 성모송 열 번은 장미 열 송이로 주님의 기도 한 번은 백합 한 송이로 연결해서 화관을 만들어 내 머리 위에 씌워준다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될 거야.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바치는 묵주 기도란다.
1: 엄마, 이야기 참 재밌다. 또 해줘요.
0: 그럼 엄마 공부 조금만 더 하고 이야기 해줄게. 그러곤 다시 교재를 펴려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한 광채가 비쳤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침대 위에 누워있던 요한이 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서 계시는 게 아닌가. 금관을 쓰고 금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다. 잠깐 동안이었다. 교황님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요한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헛것을 본 거야. 몸이 약해졌나 봐. 그런데 교재를 펴는 순간 아까처럼 강력한 빛이 다시 비치는 게 아닌가. 조금 전처럼 요한이는 없고 교황님이 서 계셨다.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순간 우리 요한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확신 같은 게 생기면서 힘이 솟았다. 그때 우리 요한이는 또 어땠는지. 눈도 잘 못 뜨던 요한이, 다 죽어가던 우리 요한이가 엄마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1: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 주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알렐루야, 알렐루야.
0: 우리 둘뿐인 병실에서 목청껏 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마침 밥시간이었나 보다. 배식하는 아주머니가 들고 온 음식 쟁반을 보고 요한이가 씩씩하게 말했다.
1: 엄마, 저 밥 먹고 싶어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0: 그날 요한이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 병원에선 난리가 났다. 우리 병실 앞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환자와 가족들, 의사 선생님들이 몰려왔다. 그날 이후 요한이는 토하지 않고 물도 잘 마시고 뭐든 잘 먹을 수 있게 됐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요한이는 6개월을 더 치료받고 입원한 지 13개월 만에 퇴원했다. 이후 건강하게 성장해서 군복무도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한다.
1: 엄마, 잘 계시죠? 그냥 전화해봤어.

0: 자요.
1: 그래. 너도 잘 있니? 요한아, 성사 생활 잘하고 있지?
0: 네. 그냥.
1: 요한아, 잊지 않았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모시고 싶어했던 성채. 바쁘다고 잊지 말고 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느님 모시고 살아. 성사생활 열심히 하면서. 응?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는 너를 믿어.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위즈웰 라이프 닷컴 미드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9월 13일 개통을 앞둔 오클랜드의 55억 달러 규모 지하철 프로젝트인 시티레일링크를 두고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초기 운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를 예고하며 최대 관건으로 중국의 움직임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중국 법인에서 발생한 800원대 대형 금융사고를 두고 허술한 내부 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 치료도

0: 가능합니다.
1: 홍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0: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2: 톨링 뉴스입니다. 한국의 옹기 장학회는 19일 평양 교구 신학생 2명에게 올해 2학기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옹기 장학회 운영위원장 박신원 몬시뇨르는 평양 교구 사무국장 장긍선 신부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박신원 몬시뇨르 옹기 장학회 운영위원장은 성소가 줄어들지 않도록 주님께 더욱 기도해야 하겠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남북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아호 옹기를 딴 장학회는 통일 이후 북한에서 선교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됐습니다. 지금까지 옹기 장학회에 장학금을 수여한 신학생은 모두 515명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9월 13일 개통을 앞둔 오클랜드의 55억 달러 규모 지하철 프로젝트인 시티레일 링크를 앞두고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초기 운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개통 첫날부터 지연이나 취소 없이 정시 운행을 유지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최종 규제 승인을 마쳤으며 비상 대기 열차와 전역, 인력 배치를 통해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유 역학 구조상 특정 구간 사고 시 광범위한 차질이 빚어질 위험은 인정했습니다. 시티레일 링크는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감축된 시간표로 첫 운행을 시작하며 11월과 2월 두 차례 증편을 거쳐 6개월 내에 정상 배차 간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금융시장청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보복 조치 및 문제 제기를 억압해온 공포와 보복의 문화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의 의뢰로 크리스티 맥도널드 왕실 고문 변호사가 이끄는 이번 조사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괴롭힘과 보복 행위, 불만 처리 절차, 비밀 유지 계약의 사용, 그리고 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리 감독 적절성 등입니다. 현재 수십 명의 피해자와 신고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시장청 대표의 개인적 비위 혐의에 대한 자체 고용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 산하 부채관리청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무위험 저축상품인 키위본드의 금리를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만기별 금리는 25bp에서 최대 75bp까지 상향 조정되어 6개월 연 3%, 1년 연 3.25%, 2년 연 3.50%, 4년 연 3.75%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입 가능 금액은 $1,000에서 50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4.1% 수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소득 세율을 감안하면 세후 실질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원리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인 10만 달러를 초과해 완벽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예금자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뉴질랜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연립정부 내에서는 국민당만 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0: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연립정부의 ACT와 뉴질랜드 퍼스트는 이미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CT의 데이비드 시모 대표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호주의 비슷한 정책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당과 노동당은 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하기 전에 79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아렌제 라디오 리서치 조사에서는 57.8%가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고 31.6%는 반대했습니다.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SNS 사용을 줄이고 서로 직접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장애인이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SNS가 중요한 소통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청소년을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개인의 소통권 및 정책의 실효성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프라 투자 분야는 물 공급과 하수 처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어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가 40%, 홍수 방어 시설이 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2년 전 조사에서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입소스 뉴질랜드 책임자인 캐린 허콕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 공급에서 재난에 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는 2년 전 6위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41%가 중국 국가 인프라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1%였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만족도인 3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허콕은 사이클론 가브리엘 이후 뉴질랜드 인프라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커졌으며 이후 만족도가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9%는 뉴질랜드가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인프라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인프라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공동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66%는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민간 투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세금이나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 비율은 41%였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인프라 우선순위가 주택 공급에서 물하수, 재생에너지, 재난 대비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0: 휴대폰 02727-276-1919.
1: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정부에 선출될 경우 금연 세대 정책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보건 담당 대변인 아이샤 베럴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 및 피해 예방 관련 패널 토론회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